0: 나 빌 난리다. 아예
1: 싸게 뜨는 거야.
0: 싸게 뜨는 거야. 난리다.
1: 넘어
0: 난 앞에 베이. 아예
1: 난
0: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